0: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도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호주 전역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7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시드니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함께할 프로듀서 유하정입니다. 5월 들어 시드니 등 호주 주요 도시는 낮 기온 20도 안팎, 밤에는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환절기에는 건강 관리가 중요하죠. 네, 그런데 지금 호주의 경제 역시 큰 환절기를 지나고 있는 듯합니다. 투자자 중심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부동산 세제의 방향을 청년과 실거주자 중심으로 바꾸려는 논의가 최근 정치권에서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로 다가온 연방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네거티브 기어링과 양도소득세 할인 제도 개편 여부가 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네거티브 기어링, 양도소득세 할인 제도, 과연 어떤 제도이고 왜 논란이 되는지 오늘 익스플레이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는 최근 한국에서 출간된 어느 완벽한 이중언어자를 통해 호주 한인사회의 오랜 고민인 이중언어 교육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책의 저자인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한국학과의 앨리스 주 교수와 함께 두 언어 사이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의 현실과 가능성을 들여다봅니다. 네, 끝으로는 SBS 온디맨드에서 언제든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는 영화 소개해드리는 시네책. 오늘은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그럼 5월 7일 목요일 한국어 프로그램 뉴스로 시작합니다. 홍태경 프로듀서입니다.
3: 2026년 5월 7일 목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한 투표소에서 시비가 붙은 사건으로 제임스 패터슨 상원의원이 원네이션의 해당 당원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IS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여성 4명과 아동 9명이 시리아 캠프에서 오늘 호주로 송환된 가운데 이들 중 일부는 입국 즉시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골드코스트에서 14개월 아기가 케이크 장식용 금속 가루를 흡입한 후 혼수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국에서는 오늘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에서 1심보다 8년 줄어든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상이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0: 첫 소식입니다. 자유당 제임스 패터슨 상원의원이 뉴사우스웨일즈주 8월 선거구의 투표소에서 원네이션당 당원과 시위가 붙은 사건에 대해 해당 당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원네이션 당원이 패터슨 상원의원에게 원네이션 후보를 비판하는 표지판에 대해 항의하며 접근하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이후 패터슨 의원의 휴대전화를 잡아채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패터슨 의원은 해당 당원이 공격적인 행동을 보여 상황을 촬영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네이션당의 폴리넨슨 대표는 스카이뉴스에서 이 사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1: We apologize to him for what happened and we've assisted said we'll make every assistance possible if you want to.
0: 헨슨 대표는 경찰 조사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당원들의 진술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 IS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여성 4명과 어린이 9명이 오늘 시리아 난민 구금 캠프에서 호주로 송환될 예정이며 이들 중 일부는 도착 즉시 형사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에 따르면 최소 한 명의 여성과 한 명의 어린이가 오늘 저녁 시드니에 도착할 예정이며 나머지 여성과 아동들은 멜번으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호주 연방경찰은 충분한 증거가 확보될 경우 일부 여성들은 체포될 수 있으며 아동들은 사회복귀 프로그램과 극단주의 예방 지원 프로그램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무소속 데이비드 포콕 ACT 상원의원은 채널9에서 어른들의 결정에 아이들을 탓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2: I think the thing that we really have to distinguish is between grown adults and children who have had no say in going overseas. And surely,
0: 보국 상원의원은 해외로 가는데 아무런 발언권도 없었던 성인과 어린이들을 구분해야 한다면서 당연히 호주로 돌아와 법의 심판을 받고 급진주의에서 벗어나길 바라지만 아동들은 법의 심판이 아니라 재교육과 사회 복귀 기회를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호주 어린이들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주 연방정부가 전국 단위의 유아교육위원회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슨 클레어 교육장관은 정부가 주미 테리토리 정부들과 해당 계획을 협의 중이며 오는 7월 열리는 교육부 장관회의에서 이 안건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2024년 생산성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으로 전국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접근성과 비용 부담 문제를 개선하는 역할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 클레어 장관은 호주에서 유아교육을 이용하는 아동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인 만큼 누구나 이용 가능한 합리적인 비용의 보육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We know that there are some places where there is oversupply and some where there is undersupply.
0: 클레어 장관은 어떤 지역은 어린이집이 과잉 공급돼 있고 또 다른 지역은 자리가 부족해 부모들이 보육시설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 위원회가 이런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국 소식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판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3년에 비해 줄었고 1심 당시 특검의 구형량과 같은 수준입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행정부의 2인자이자 국무회의 의장으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할 권한임이 있음에도 내란에 가담했고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 범행까지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오늘 선고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첫 항소심 판단이기 때문에 이번 결론이 항소심이 시작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4: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시드니 남부 로열 내셔널파크 인근에서 차량이 물속으로 추락해 2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는 수요일 오전 오들리 지역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으며 아우디 차량 한 대가 도로를 벗어나 둑 아래의 물속으로 추락했습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20세 남성 승객은 이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를 위험 운전 혐의로 기소했으며 사고 직전 아우디 차량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메르세데스 차량의 18세 운전자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대규모

0: SBS live streams and podcasts are supported by advertising.
1: Landu brainstorms boat names for the boat he hopes to own.
2: How about Fishful Thinking? Nah, too cute. C'est la vie? Would be better if I was French.
1: Boatu has a boat covered by Geico, with added 24/7 access to the largest towing fleet on the water. He has the confidence to spend more time on an actual boat.
2: Fantastic voyage? Now we're getting somewhere.
1: Plus, Geico can help Boatu cover what's on board, too.
2: Oh, I know. Boy, oh boy. Or barely awake. Paddle to the metal. Oh, man. I should do this for a living.
1: It feels good to be Boatu. It feels good to Geico.
3: 우럴스가 소프트 플라스틱 재활용 수거 서비스를 다시 확대합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실시됐던 레드사이클 재활용 프로그램이 폐지된 지 3년여 만에 부활입니다. 우럴스는 현재 5개 주 700개 이상의 매장에서 과자 봉지와 사탕 포장지 등 비닐류를 수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프로그램은 2024년 2월 빅토리아주 일부 매장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번 주에는 남호주 여러 매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우럴스는 재개된 재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약 4천만 개, 총 31만 킬로그램의 비닐 폐기물을 수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빅토리아주 정부가 멜번 페더레이션 스퀘어에서 호주 축구 대표팀 사커루즈의 월드컵 경기를 중계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면서 축구 팬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신 타일런 빅토리아 주총리는 당초 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직접 나서 해당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결정을 번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멜번 예술지구는 수요일 과거 월드컵 경기 상영 당시 일부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번 중계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앨런 주총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문제는 일부 소수 집단의 행동에 불과하다며 향후 현장에서는 어떠한 불량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화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72센트에 한국 원화로는 1052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호주의 주요 도시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0: 시드니 대체로 맑겠습니다. 8도에서 낮 기온 20도. 멜번 오후 늦게 소나기 오겠습니다. 오전 10도, 낮 기온 15도. 브리즈번 화창하겠습니다. 12도에서 22도. 퍼스 대체로 맑겠고 16도에서 23도. 애들레이드 13도에서 17도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캔버라 오전 1도, 낮 기온 13도로 오전에 구름 많겠고 호바트 부분적으로 흐리고 9도에서 13도. 다윈 대체로 맑겠습니다. 22도에서 낮 최고 32도. 고국 서울은 내일 맑겠고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20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5월 7일 목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홍태경입니다.
1: Starting a new life in Australia isn't easy.
2: A lot of companies have rejected me.
3: Sometimes I feel like, oh, I'm gonna quit, I give up.
1: Work in Progress is a podcast to help skilled migrants rebuild their careers in a new country. You'll hear inspiring real-life stories, expert advice, and valuable tips to help you find a job and advance your career. Work in Progress. Listen now wherever you get your podcasts.
4: SBS is Australia's most trusted multilingual broadcaster. Our listeners are loyal, highly engaged, and have supported countless local businesses. We offer advertising packages for businesses of all sizes. Our experienced sales team will guide you through the process of owning a great campaign. Bring your own ad or have our production team make you something in one of our 68 languages. Start the conversation with your new audience today. Email sales@sbs.com.au.
5: SBS Audio.
6: 여러분과 통하는 프로그램을 틀어보세요.
7: 여기澳大利亚, 准备好了吗?
8: SBS Chill. Chill.
9: SBS Pop Asia. Non-stop Asian pop.
10: Can you describe that feeling for people who haven't experienced it?
11: SBS Hindi 우플럽 करवाता है.
12: Far from the partisan politics.
6: 익숙해 이상의 언어로 된 뉴스, 기분에 어울리는 음악, 그리고 매혹적인 팟캐스트까지 발견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SBS Audio 앱을 다운로드 하시거나
5: sbs.com.au/audio.
0: 에이피와이 랜드부터 야러바까지 호주 전역을 가로지르는 여정을 The Biennale of Sydney Rememory Revealed Collection과 함께 떠나보세요.

0: 이번 시리즈는 10명의 아티스트 인터뷰를 통해 기억과 정체성, 그리고 아직 전해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만나봅니다. 그들의 창작 세계를 들여다보며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깊이 있고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The Biennale of Sydney Re-Memory Revealed Collection은 SBS 온디만드에서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2026년 5월 7일 목요일 오늘의 뉴스로 문을 열었습니다. 뉴스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 넘어가기 앞서 잠시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바쁜 일상 속 지친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음악입니다. 예인이 부릅니다. 천천히 가요.

0: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1: 호주와 한국 그리고 세계를 하나로 잇는 호주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뉴스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에서는 문화, 경제, 사회, 교육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 깊이 있는 시선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데일리 오버뷰는 익스플레이너 전문가 인터뷰 그리고 시네챗으로 이어갑니다. 현재 호주는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이라는 경제적 부담 속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중앙은행의 올해 세 번째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체감 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 연방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세제 개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네거티브 기어링과 양도소득세 할인 제도가 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제도들은 무엇이고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익스플레인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박성일 프로듀서입니다.
2: Explain. 다음 주 연방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네거티브 기어링과 양도소득세 할인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노동당은 지난 2019년 총선 당시에 이 네거티브 기어링과 양도소득세 할인 제도가 불공정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도시 고소득층의 혜택이 집중된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거티브 기어링은 무엇일까요? 네, 먼저 기어링은 대출을 활용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본뿐만 아니라 이 대출을 활용해서 자산에 투자를 하는데요.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이용하는 구조를 떠올리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어서 네거티브, 네, 수익이 아닌 손실 상태를 뜻합니다. 네, 예를 들어보죠.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한 뒤에 임대를 놓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와 유지비 등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임대 수입이 이를 초과하게 되면 흑자가 되지만 반대로 임대 수입이 더 적을 경우에는 매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대출을 활용한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를 네거티브 기어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서는 이 같은 손실, 개인 소득에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투자용 부동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급여 등 다른 소득과 모두 합산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네거티브 기어링은 투자 초기 단계에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제도로 평가가 됐습니다. 네, 이 제도는 오랜 기간 유지돼 왔는데요. 특히 1999년 하워드 정부가 양도소득세 할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투자 요인이 더욱 커졌습니다. 네,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면 양도차익의 50%만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용 주택을 팔아 10만 달러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실제 과세 대상은 5만 달러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투자자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네거티브 기어링을 통해서 세금을 줄이고 또 매각을 할 때에는 양도차익의 절반만 과세되는 구조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하지만 이 같은 제도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이러한 세제 혜택이 고소득층에만 집중이 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 양도소득세 할인 혜택의 상당 부분이 소득 상위 계층에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판론자들은 네거티브 기어링이 투자 수요를 늘려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주장합니다. 부동산 투자가 다른 자산보다 유리해지면서 집값이 임금 상승보다 빠르게 오르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네, 제도 개편을 지지하는 측은 투자 수요를 줄여 집값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또 세제 형평성을 높이며 젊은 세대의 주택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반대 측은 투자 감소로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임대료 상승과 건설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네거티브 기어링에 대한 제한과 또 양도소득세 할인율 조정, 혹은 1999년 이전처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주 발표될 연방 예산안에 어떤 결정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3: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4: 마더스데이, this Sunday. Gifts I needed? Multiple. Time I had? Basically none. Was I stressed? Absolutely. Until I came to Macy's. Because now I'm finding gifts that feel thoughtful. A designer handbag, beautiful fine jewelry, great beauty gift sets that don't need to be wrapped. One trip to Macy's, and it looks like I planned it all along. Hurry in and save on the perfect gift at Macy's Mother's Day sale tomorrow.
5: Why do people want to be at work? To feel heard, appreciated, part of something, and to know there's a career path for everyone. Inclusive workplaces are linked to increased innovation, productivity, and employee satisfaction. Make your organization a place where people want to be. For inclusion and diversity training, visit inclusion-program.com.au.
6: SBS 한국어 프로그램 즐겁게 들으셨나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 대화를 이어가 보죠.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를 라이크하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SBS Korean on Facebook.
7: SBS 한국어 프로그램. 호주에서 한국어로 만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매체입니다. 정확한 뉴스와 꼭 필요한 정보, 한인 사회의 이야기까지 호주 이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국어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웹사이트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만나보세요.
1: 네, 뉴스 너머의 흐름을 짚어보는 데일리 오버뷰. 이어서는 이중 언어 교육 이야기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어느 완벽한 이중 언어자라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저자는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한국학과의 앨리스 주 교수인데요. 호주에서 성장한 한인 동포 2세로 자신의 경험과 언어학 연구를 바탕으로 이중 언어가 어떻게 형성되고 또 왜 쉽지 않은지를 풀어낸 책입니다. 호주에서 자녀를 키우는 한인 가정에게 이중 언어는 늘 중요한 고민 가운데 하나지요. 두 개의 언어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지 앨리스 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나혜인 프로듀서입니다.
8: 호주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분명 언어입니다. 한국에 계시던 분들은 호주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영어와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한데요. 아주 어릴 때부터 한국어를 쓰는 차일드케어에 보내고 주말마다 한국 학교를 보내도 막상 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들의 한국어 능력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럴 때면 부모님들은 난감해지시죠. 뭘 더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이 질문에 답을 주신 분을 모셨습니다. 이 책은 어느 완벽한 이중 언어자라는 책을 출간한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한국학과 주 앨리스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9: 네, 안녕하세요.
8: 네,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 네, 저는 UNSW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한국학 교수 주 앨리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셋을 언어라고 하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호주의 상황을 예로 들자면 호주에서 태어나거나 자란 학생들이 이제 모국어인 한국어를 어떻게 습득을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었는데
8: 네.
9: 최근에는 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그리고 언어 교육 쪽으로 좀 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8: 네. 최근에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어느 완벽한 이중 언어자 이 제목부터 인상적인데요. 완벽한 이중 언어자이신 교수님의 이야기겠죠. 어떤 배경을 지니셨는지부터 궁금한데요. 호주에서 태어나셨나요, 교수님은?
9: 네, 저는 호주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8: 네, 와, 근데 한국어를 너무 잘하시네요.
9: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유치원 때부터 호주에서 쭉 학교를 다녔고,
8: 네.
9: 사실 이제 학부 과정이랑 석박사 과정 모두 UNSW 대학교에서 마쳤어요.
8: 네.
9: 그래서 중간에 이제 대학생 때 한번 그 서울대학교로 교환을 한 학기 정도 갔다 온 적이 있었고, 교사 연수를 받으러 이제 몇 개월 정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 외에는 모든 학업을 호주에서 마쳤습니다.
8: 와,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어를 완벽하게 습득하고 계신 건가요?
9: 아, 이제 거의 홈스쿨링 하다시피 했죠. 이제 완벽한
8: 집에서.
9: 이중언어자라고 하시는데,
8: 네.
9: 사실 이게 이제 완벽한 이중언어자라는 개념은 그 학계에서 좀 부정이 되는 그 개념이거든요.
8: 네.
9: 왜냐면 이제 완벽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뭐 한 언어에서 아는 모든 단어와 모든 표현, 그리고 여기에 속해 있는 문화나 역사 이런 것들을 다른 언어에서 똑같이 알고 있다는 개념인데, 사실 이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밸런스드 바일링골이라고 좀 칭하기는 해요. 그래서 균형 잡힌 이중언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책 제목은 제가 이제 감사하게도 주변에서 저에게 그 퍼펙트 바일링골이라고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약간 자서전 같은 의미로 그렇게 짓기도 했고, 또 제가 생각하는 어떤 지향점이기도 해서 이렇게 이제 완벽한 이중언어자로 짓게 되었습니다.
8: 네. 집에서 한국어를 홈스쿨링 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한국어를 사용하고 계속해서 한국어 학습을 어렸을 때부터 하신 건가요?
9: 네,
8: 뭔가
9: 그렇죠.
8: 다른 환경이었는지 궁금하거든요.
9: 네, 거의 뭐 이제 학교에서 영어를 하듯이 한국어도 집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죠.
8: 부모님이 뭔가 생각하셨던 바가 있으셨어요? 꼭 한국어를 해야 된다라는.
9: 그렇죠. 이제 소통이 안 될까봐 많이 두려우셨던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에게 나중에 여쭤보니까 이제 영어는 어차피 학교에 가면 하게 돼 있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또 갖고 계셔가지고 뭐 교육자도 아니시고 뭐 그쪽 전공도 아니신데 어떻게 또 신기하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서 이제 한국어 교육에 많이 힘을 써주셨죠.
8: 그렇군요. 하지만 사실 집에서 쓰는 한국어는 보통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일상 언어는 가능하지만 이중 언어자 수준까지 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9: 네. 저는 이제 만 3살 때부터 한국어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8: 네.
9: 이제 거의 뭐 이제 학교에서 배우다시피 이제 학교 가기 전에 뭐 몇 시간,
8: 네.
9: 학교 갔다 와서 몇 시간.
8: 학습지 같은 거.
9: 네, 학습을 네. 했었어요. 이제 자기 전에 또 몇 시간 이렇게 했었는데.
8: 와, 부모님 노력이 대단하시네요. 네.
9: 뭐, 과제나 이런 뭐 태스크는 그 단계별로 조금 달라지긴 했었는데, 뭐 일반적으로 글짓기 연습이라든가, 뭐 독후감 쓰기, 일기 쓰기 이런 것도 했었고,
8: 네.
9: 뭐 한자 공부랑 역사 공부도 좀 했었고,
8: 네.
9: 그 다음에 이제 그 제 학년에 맞게 엄마가 그 한국에서 교재를 주문하셔서
8: 네.
9: 국어 교재를 주문하셔가지고 제 학년에 맞게 이제 매년 그렇게 풀어 나갔어요. 이제 저는 이제 HSC 때 한국어를 했기 때문에 HSC를
8: 네.
9: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아빠랑 뭐 이제 논술 위주로 했었고
8: 네.
9: 뭐 사설 분석하기, 뉴스 분석하기 와.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그 공부가 진화를 했죠.
8: 와, 사실 뭐 물론 그 따라가는 그 자녀의 입장에서도 엄청난 학습량이었을 것 같고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부모님의 노력도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9: 네.
8: 생각이 듭니다.
9: 맞아요. 네. 네. 대신 다른 공부는 별로 신경을 안 쓰셨던 것 같아요.
8: 부모님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반성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현재는 그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한국학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9: 네.
8: 이 이중 언어에 대한 책을 쓰시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9: 뭐 특별한 계기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릴 때부터 한국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오다 보니 이제 주변을 많이 관찰하게 됐는데, 주변에서는 이제 같은 제 또래 이제 한인 자녀들이 이제 나름대로의 공부를 했겠지만 이제 조금 다른 결과를 맺는 걸 보고서 이게 어떤 변인이 있었을까? 이제 뭐 단순히 공부를 많이 하고 덜 하고 이런 것과 별개로 뭐 이제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또 정확한 원인을 좀 파악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8: 정말 학자의 마인드신데요.
9: 그래서 이제 그 세습 언어 위주로 좀
8: 네.
9: 연구를 했었던 건데,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어서 이렇게 좀 책 한 권을 집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갖고 있다가
8: 네.
9: 몇 년 전에 한국에 갔는데 그 언어에 대한 교양서가 정말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왜 늘 뭐 과학이나 경제 이런 것들에는 관심을 갖고 교양서도 많이 나오고 많이 접하고 하는데 네. 늘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되는 언어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관심할까? 약간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제 좀 집필을 하게 됐습니다.
10: 네. 아, 우리는 왜 언어에 무관심할까? 그런데 이런 트렌드가 더 심해질 것 같긴 하거든요. 요즘은 인공지능이 발달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왜 외국어를 배워야 하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9: 네.
10: 네. 이런 가운데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에게는 이 책이 정말 많은 관점을 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에서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계신가요?
9: 특정한 내용을 이렇게 중심으로 다룬다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언어에 관한 교양서가 좀 부족해서 집필하게 된 책이라서 이중 언어에 관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이한 점은 이렇게 언어를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라는 질문보다는 왜 우리가 그토록 외국어를 공부해도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지 못할까라는 좀 근본적인 질문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 장에 걸쳐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1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이중 언어에 관한 이론에 중점을 두고 특히 이제 세습 언어 위주로 다루고 있어서 이민 가정에 많이 도움이 될 내용을 담고 있고
10: 네.
9: 그다음에 2장에서는 뇌과학과 심리학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언어가 뇌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뭐 아이와 성인의 뇌는 어떻게 다른지
10: 뭐 네.
9: 단일 언어자와 이중 언어자의 뇌는 또 어떻게 다른지
10: 아.
9: 그리고 뭐 많이들 하시는 질문인데 이제 머리가 좋아야 언어를 잘하는지 이제 이런 흥미로운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고
10: 네, 외국어 배우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네. 핑계도 좀 필요하긴 하죠. 언어에 타고난 하신 분들만 잘하는 거 아닐까?
9: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집중력이 이제 언어 습득에 끼치는 영향이라든가 뭐 영상에서 자막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또 오디오북 같은 것도 어떤 효능이 있을지 그리고 이제 엄마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네. 다루고 있습니다.
10: 그렇군요. 세습 언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이 이제 1장에서 다뤄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내용이실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 자라는 한인 자녀들이 이 두 언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것이다. 이렇게 한국에서는 많이들 기대를 하시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정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큰 장벽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9: 아무래도 이제 질 좋은 인풋에 대한 노출량이죠.
10: 네.
9: 이제 그거를 제가 그 책 전반에 걸쳐서 좀 강조하는 부분인데
10: 네.
9: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만 3살 때부터 굉장히 꾸준히 이렇게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왔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노출된 영어의 양과 그 집에서 노출이 된 한국어의 양과 질이 굉장히 비슷했다고 볼 수 있어요.
10: 그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9: 네, 쉽지 네. 않죠. 근데 이제 보통은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 한국 학교를 보낸다든가 네. 한글 학교를 보낸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예전 연구에서 조사를 해보니 한글 학교에 뭐 한글 학교가 아니죠. 이제 토요 학교를 다니는 그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뭐 일주일에 그 모국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뭐 한 3, 4시간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외에 이제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뭐 조부모님이랑 네. 대화를 할 때라든가 이제 부모님이랑 대화를 할 때 또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 때 이럴 때밖에 없는데 이게 계산을 해보니 그 아이가 깨어있는 시간에 많아봐야 10% 정도의 시간 동안밖에 모국어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거죠.
10: 네. 그러면 양적으로도 차이가 크네요.
9: 그렇죠.
10: 네.
9: 그래서 나머지 90%는 이제 그 사회의 지배 언어 그래서 여기서는 영어죠. 지배 언어에 노출되는 시간인데 이렇게 불균형이 일어나면 이 모국어를 습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저처럼 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 소모도 워낙에 크고 부모님들이 네. 대부분 맞벌이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10: 네. 그리고 사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영어로 모든 이제 언어를 이제 단어를 배우고 있는 과정에서 집에 와서 뭔가를 설명할 때 영어 단어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참 고쳐지기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9: 네. 이게 이제 뭐 정부 차원에서라든가 이제 시스템상으로 잘 구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모국어 습득은 좀 부모님에게 책임이 돌려진다는 그렇네요. 게 가장 큰 장벽인 것 같아요.
10: 네, 그렇군요. 질 좋은 인풋, 얼마나 많은 질 높은 이 한국어가 이제 아이에게 노출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특히나 이 호주와 같은 이중언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언어 발달이 늦을 때 부모님들의 고민이 좀 커지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상담도 받으시고 치료도 받고 하시는데요. 이때마다 들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중 언어 사용 환경이 아이를 혼란스럽게 해서 이렇게 발달이 느린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부모님의 입장으로는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9: 사실 이제 이중 언어가 혼란을 야기한다는 오해죠. 오해가 이제 1960년대 초반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는데 이게 아무래도 비교적 오래됐네요. 최근이다 보니까 네. 사실 비교적 최근이죠. 이제 1960년대라고 하면 뭐 이제 한 100년도 안 된 건가요?
10: 그래도 우리 모두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네, 이게 입증이 됐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9: 그래도 이제 그런 네. 그 믿음이 이제 좀
10: 퍼지기까지.
9: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런 오해가 조금 편재돼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아이들이 이렇게 초기에는 언어를 배우는 초기 단계에서는 언어를 많이 섞어 쓰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많이 좀 혼란스러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이제 양 언어의 빈 곳을 채워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이 혼란스러워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연구에 따르면 이 두 언어를 학습을 하는 아이들이 이 각 언어에서 알고 있는 단어 수가 단일 언어자가 알고 있는 단어 수보다 조금 적을지는 몰라도 이 두 언어를 합쳤을 때는 그 알고 있는 단어 수가 훨씬 많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10: 네.
9: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뭐 이제 배워나가는 과정에서는 이 이제 뭐 한 언어에서 배우는 단어를 다른 언어에서 또 똑같이 이렇게 배우기가 힘들다 보니까 약간 빈 곳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거를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섞어 쓰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섞어 쓰는 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 아이들이 이제 뭐 실수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원활하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쓰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10: 네. 네.
9: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지속적인 노출과 학습을 통해서 많이 완화되는 현상인데 저는 항상 이제 그 두 언어를 배우는 것을 이제 뇌에다 비교를 할 때 뇌가 헬스를 하는 것과 비교를 해요.
10: 그래서 근육을 이제, 키우는 거네요.
9: 그렇죠. 근육을 네.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다리 운동만 하는 사람이 있고 다리 운동이랑 팔 운동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초반에는 이제 다리 운동만 한 사람이 더 다리 힘이 더 튼튼해 보이고 그럴지 몰라도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두 가지 운동을 같이 한 사람이 나중에는 훨씬 더 밸런스가 좋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힘이 더 강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언어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0: 네. 그렇다면은 아이의 언어 발달이 조금 늦더라도 이중 언어 환경을 그대로 고수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9: 네,
10: 거죠?
9: 네, 맞죠. 네.
10: 알겠습니다. 사실 언어는 문자를 넘어선다라는 말씀이 정말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언어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느끼는 소속감의 정도도 다를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뿐 아니라 호주에 사는 한인 동포라면 누구나 아마 이 좌절을 느끼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영어 공부를 하면서 또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한국어를 쓰시면서 좌절감을 느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끝으로 교수님, 이분들께 이 언어 학습과 관련해서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시다면요.
9: 이제 제 책이 조금 이제 다른 언어와 관련된 책들이랑 다른 이유가 이제 언어에 관련된 책들을 보면 뭐 외국어를 뭐 100일 안에 마스터하기 아니면 뭐 외국어를 굉장히 쉽게 배우기 막 이런 네. 책들인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 언어라는 거는 절대로 이 쉽고 빠르게 익힐 수 없는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10: 네. 그래서 이제 좌절을 더 주시는 거 아닙니까?
9: 이제 그거를 인지를 하는 과정이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 모국어를 어떻게 습득을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수많은 환경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매체와 어떤 다양한 환경에 노출이 되면서 습득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그게 쉬운 과정은
10: 네.
9: 아니었거든요.
10: 그럼요. 네.
9: 근데 이제 사람들이 유독 제2언어를 습득을 할 때는 조금 마음이 조급해져요. 이제 다른 과목이랑 비교를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언어는 뭐 똑같으니까 제2언어든 모국어든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길고 또 때로는 정말 지루하기도 하고
10: 네.
9: 좀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고 나면 중간에 좌절감을 느끼시더라도 아 이거는 좀 정상이구나 이거는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거는 정상이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라는 것을 조금 인식을 하시고 나면 다시 조금 더 쉽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 네,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네.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아, 내 실력이 이만큼 성장했구나 느끼시는 그런 순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책은 어느 완벽한 이중 언어자 책을 출간한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한국학과 주 앨리스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9: 감사합니다.

0: 이 프로그램은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언제 어디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호주 이민 가정의 자녀들이 영어와 모국어 사이에서 어떻게 정체성을 만들어가는지, 특히 한인 가정의 언어 교육 현실과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점들을 짚어봤습니다. 이민 가정 아이들이 모국어에 노출되는 비율은 많아야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됐는데요. 언어는 결코 쉽고 빠르게 익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의 기다림과 꾸준한 지지가 중요하다는 점 강조드렸습니다. 네, 이어서는 SBS 온디만드에서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는 영화 소개해드리는 시네체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회자되는 작품, 1980년대 실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세월이 흘러 진범이 밝혀진 지금 다시 봐도 영화가 담고 있는 그 비극적인 정서와 치밀한 미장센은 결코 퇴색되지 않은 묵직한 무게감을 전달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시네챗으로 이어가겠습니다.
2: SBS is Australia's most trusted multilingual broadcaster. Our listeners are loyal, highly engaged, and have supported countless local businesses. We offer advertising packages for businesses of all sizes. Our experienced sales team will guide you through the process of owning a great campaign. Bring your own ad or have our production team make you something in one of our 68 languages. Start the conversation with your new audience today. Email sales@sbs.com.au.
3: Starting a new life in Australia isn't easy.
4: A lot of companies have rejected me.
5: Sometimes I feel like, oh, I'm gonna quit, I give up.
3: Work in Progress is a podcast to help skilled migrants rebuild their careers in a new country. You'll hear inspiring real-life stories, expert advice, and valuable tips to help you find a job and advance your career. Work in Progress. Listen now wherever you get your podcasts.
6: 모든 모바일 기기에서 놀라운 얘기들을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sbs.com.au/korean을 방문하시거나 SBS 오디오 앱을 지금 다운받으십시오. 오늘 SBS 오디오 앱을 다운받으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들어보세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지금 무료로 다운받으십시오.
7: 위클리 시니 차트 featuring SBS on demand.
1: SBS 온디만드를 중심으로 다시 보면 좋을 영화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네챗. 네, 오늘도 독일과 유럽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립 영화 프로듀서 권메일 리포터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8: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만나볼 영화 제가 살짝 제목을 훔쳐봤는데요. 벌써부터 그 서늘한 기운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얼른 소개해 주시죠.
8: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영화는 봉준호 감독님의 수작 중 하나죠. 2003년 작품 살인의 추억입니다.
1: 네, 봉준호 감독의 두 번째 장편 영화였죠. 네. 살인의 추억. 봉 감독님은 이 영화에 이어서 설국열차, 기생충 등으로 세계적인 감독 대열에 오르게 되는데요. 특히 이 살인의 추억 개봉 당시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그 장기 미제 사건,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 일명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모티브로 한 실화극이라 더욱 강렬했던 영화였습니다.
8: 네, 그렇습니다. 사건 자체는 사실은 잔혹하고 아주 끔찍한 일이었죠. 근데 이제 그러한 일을 당시 암울했던 시대적 상황과 더불어서 이제 감독 특유의 비릿하고도 아주 풍자 가득한 시선으로 담아냈던 진짜 수작이었죠.
1: 네. 봉준호 감독 특유의 그 디테일, 우리가 봉테일이라고 네. 하는데요. 그 치밀함이 영화의 그 몰입도를 더욱 높였던 것 같습니다.
8: 네, 그렇습니다. 네.
1: 이 영화에 뭐 여러 또 그 요 패러디를 만들어낼 만큼 배우들의 연기, 뭐 대사면 대사, 영화의 미장센 등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었던 영화였는데요. 하지만 네,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줄거리부터 짚어주시죠.
8: 네, 영화는 1986년 경기도를 이제 배경으로 몇 달에 걸쳐 비슷한 수법의 강간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연쇄살인이라는 생소한 범죄에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수사본부의 구희봉 반장, 지역 토박이 형사 박두만, 조용구는 당연히 어떻게 해서든 이제 범인을 잡으려고 노력하지만 사실은 이제 단서 하나 지켜내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만 의심하는 아주 답답한 상황입니다.
9: 기찻길 옆에 그 논에서 기찻길 맞아 얼굴 향수기 먹을 꽉꽉 잠겼다
10: 뭘?
9: 브라자
10: 브라자
9: 향수기 하얀 브라자 먹을 꽉꽉 잠겼어
10: 그 다음에 스타킹이야. 아, 이 새끼 머리 좋아. 어? 영리해라.
8: 사태가 심각해지자 서울에서 이제 자원해온 서태훈 형사가 이제 합류하고 또 이제 엉뚱한 용의자 검거로 파면당한 구반장에 이어 부임한 신동철 반장까지 이제 합세하면서 수사가 조금씩 이제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 현장에 사실 증거가 하나도 없거든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계속 범죄가 일어나고 발생하고 이러면서 이런 위기의 순간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 그 이 수사본부에 있었던 여순경이 이제 기지를 발휘해서 범인의 범행 수법 또 특징들을 조금씩 파악해 가기 시작합니다.
11: 야, 감시관한테 연락했지?
12: 네, 연락했습니다. 곧 올 겁니다.
11: 근데, 이 감시관도 아직 안 오고, 그 제보자도 없고, 이거 완전 현장 보전 개판이야, 지금 개판.
13: 이 새끼야!
11: 말을 안 들으니까 다 묻지.
14: 수사밥도 먹는 거고, 나 다른 거 몰라도, 이 사람 보는 눈은 있다는 거 아니야.
15: 근데, 서울에서도 이런 거 자주 보나?
16: 전혀. 사건 날 전부 비가 왔어요. 죽은 여자가 빨간 옷을 입고 있었어요.
15: 목격자가 있나? 그렇다고 증거가 있나?
16: 범인이 워낙 굽힌 틈이 없고요.
17: 자신 있나?
1: 1980년대 작은 시골 화성에서 벌어진 그 무자비하고 참혹한 범죄 앞에 무능함으로 낙인 찍힌 이 형사들의 고군분투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상당히 답답하고 또 어긋나는 순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범인에게 한 발짝 다가갔다 생각한 순간 다시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그 과정의 반복. 참 관객이 보기에도 참 허망하고 또 처절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8: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실제 있었던 일이었다는 기억 때문인지 그 희생자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좀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무서웠어요. 약간. 그래서 이제 결국 영화 안에서도 이제 다섯 번째 희생자가 나올 때까지 범인을 잡지 못하고 또 심지어 가까스로 잡은 듯한 유력한 용의자는 증거 없음으로 풀어줘야 되는 상황까지 이제 내몰리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영화는 단순히 범인을 잡고 사건을 해결하는 상황을 보여주기보다는 그 극악무도한 그 상황 자체,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와 또 그 사건을 통해 심정적으로 혹은 무언가가 내면에서 변화하는 인물들의 모습에 이제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네.
8: 냉철하고 아주 현실적이었던 이제 서태훈 형사가 이 범인을 쫓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성을 잃고 무너지는 그 모습. 또 반대로 아주 감정적이고 굉장히 투박했던 박두만 형사가 오히려 감정을 잃어버린 듯한 좀 차분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 이러한 주인공들의 심리, 상황 변화와 또 그 사건이 그들에게 남긴 상처, 또 어딘가에서 평범한 얼굴로 여전히 살아갈 것 같은 그 범인에 대한 서늘하고도 암울한 시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제 보여줬던 영화인데요. 이런 것들 이외에도 이제 당시 거셌던 그 집회, 사회에서 벌어졌던 이제 집회 상황과 또 경찰이라는 명분하에 폭력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사건들의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죠. 조용구. 그 조용구라는 형사가 이제 다리를 다치는 과정, 이런 것들. 정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굉장히 시대를 반영한 디테일들이 살아있는 영화였던 거죠. 그 80년대의 그런 시대적 배경. 혹은 이 사건을 조망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된 요소들, 이런 것들을 이제 영화 속에서 찾아보는 것도 이제 눈여겨볼 만한 매력 중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13: 그 안에 뭐 있어요?
17: 응?
13: 거기에 뭐 있냐고요?
17: 아니, 뭐.
13: 근데 왜 봐요?
17: 그냥 좀 봤다.
13: 되게 신기하다. 얼마 전에도 어떤 아저씨가 여기서 이 구멍 속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 아저씨한테도 물어봤었거든요. 왜 여기 들여다보냐고.
17: 그랬더니?
13: 옛날에 여기서 자기가 했던 일이 생각나서 진짜 오랜만에 한번 와봤다 그랬는데.
17: 그 아저씨 얼굴 봤어? 어떻게 생겼어?
13: 그냥 뭐 뻔한 얼굴인데.
17: 어떻게?
13: 그냥 평범해요.
1: 영화에서는 끝내 잡지 못했던 그 평범한 얼굴의 범인에게 남은 살인의 추억. 2003년 영화 소환해봤습니다. 범미 리포터,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8: 네, 또 흥미로운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SBS 한국어 프로그램, 매일의 호주 뉴스와 시사 이슈, 그리고 이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한국어로 전해드립니다. 오후 4시에는 디지털 라디오 SBS 3채널, 디지털 TV 303채널에서 매일 저녁 9시에는 SBS 라디오 1채널, 디지털 TV 301채널에서 만나보세요. SBS 오디오 앱으로 언제든지 실시간 또는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호주 생활을 함께합니다.
1: 네, 2026년 5월 7일 목요일 SBS 오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신해책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호주 이민 가정의 자녀들이 영어와 모국어 사이에서 어떻게 정체성을 만들어가는지, 한인 가정의 언어 교육 현실과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점들 인터뷰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발표되는 연방 예산안을 앞두고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네거티브 기어링과 양도소득세 할인 제도에 대해서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도 자세히 짚어봤는데요. 점점 내려가는 기온과는 반대로 젊은 세대의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지길 기대해봅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끝으로 김우진의 다이브 보내드리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의 프로듀서 홍태경, 저는 유화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오후 이어가십시오.